0: 여기에 예수
1: 기여우 양가양 기여우 여기에 저 장가르노 라이돌이안
0: 기여우 여기에 예수
1: 기여우 여기 양가이 Thank you Jesus
0: 기여우 여기에 라이돌이안
1: 장가르노 라이돌이안 예수
0: ore jokuna sari kini tomanari
1: Thank you Jesus
0: Kiyo yoyo yoyo yoyo